어리자. 어리야 베리 어리샤카 마윌라 어리야 베이크 어리야 베리 고제 알리에보지 이제보구 이리뽀뽀 Nick Bobo Chimolaya. Chara, chara, chara, chara, chara. Nick Bobo Chimoba Ilaye.